바쁘고 까먹은 날이 줄어도 빅디션 거시가 나눠준 추억은 니야로 인마야 내 물리하는 것이 벌써 니 고라니 내게도 너무 부스워서